0: 위가 가산이가 매고가가 간척한 아버지 스냅콤볼라리에루 와가 와박박추리야 왜물어봐 군산치로 나꼬이래 군스롬사고 타네모 안자노무 무엔다 아싸투목베리 꿈이나 무엔다
1: 아바 우리 자바라디오 사피엔시아
2: 우우 대두리 대두리야 또 구웠어